0: 我个人靓啫，我啲银纸靓就得啦嘛。荷包大把货咧，样样都贵咁啊靓啊劲啊靓。你睇下我啲银纸，
1: 有银纸我就欢迎噶啦，嚟啦嚟啦。